0: 불러간 제가 불러보는 게 나이네 불러보러 가네 로그네 만지 원해 로그네 만지
1: 원해 엔터 만지 엔터 아니 끼라이라 하던
0: 포티 바세 거라 상하다 포티